오히려 당당한 기쁨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제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시행단은 정면 4칸, 측면 3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게

뒷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 연당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로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지금은 더 높은 건물도 생겼지만 네. 그래도 서울의 상징하면은 63빌딩을 빼놓을 수가 없죠.
1: 맞아요. 네. 이렇게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하면서 확 눈에 들어옵니다.
0: 가면 아쿠아리움 있죠. 맛있는 거 많죠. 또 쇼핑도

0: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자기만의 해석을 거쳐서. 여기는 약간
1: 공포, 약간 호러인가 봐요.
0: 아, 새면은 히치콕의 네. 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1: 네. 어. 아까 러브스토리처럼 이번에 공포영화 특집이에요.
0: 아, 공포영화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구나. 네,
1: 캐릭터들 다 모여있잖아요.
0: 네.
1: 저 이렇게 약간 피규어 세워놓은 것처럼 정렬해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세도 거의 다 똑같잖아요.
0: 예.
1: 이것도 이 작가 특징이에요.
0: 그렇구나.
1: 여기서 척키 이런 거 좋아.
0: 척키를 알아요?
1: 저 척키 알죠. 저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0: 진짜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1: 의외로 좋아했어요. 해외 공포영화.
0: 시청자분들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거든요.
1: 네.
0: 해골 모양.
1: 아, 맞아 맞아. 해골이네.
0: 이게 아마 공포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히치콕 감독의 새.
1: 그리고 공포영화도 귀엽게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왠지 집에 걸려 있어도 악몽은 꾸지 않을 맞아요. 것 같은. 아담스 패밀리. 여기 보면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겉에서 보면 그냥 보통 집 같은데 맞아. 위에 이렇게.
1: 아, 못 봤어. 여기 모여있구나.
0: 아이고야.
1: 되게 귀엽다.
0: 근데 귀여워요.
1: 재밌는데요? 이 작품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0: 너무 좋겠다.
1: 이거 정말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0: 저도 아들

0: 뒤로 가기도 하고.
1: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보드게임을 하면 너무 좋겠네요.
0: 그렇죠. 예. 야,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1: 우리나라 사람이 뭡니까? 세계인이 사랑하는
0: 건가? 세계인이 사랑하죠, 맞아. 예. 아, 진짜 실수했네요.
1: 봉준호 감독의 영화 작품을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0: 좋네요.
1: 다 봤던 영화야.
0: 살인의 그렇죠? 추억부터 엄마, 마더부터 괴물,
1: 기생충. 또,
0: 기생충. 빼놓을 수가 없죠.
1: 야, 이제 제가 좀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정말요? 네.
1: 우치호 씨한테 배웠으니까 기생충에 나왔던 집의 모습을 한 단면을 잘라가지고 시간을 한 폭에 담았다.
0: 아, 맞아요. 와. 역시 진짜 아나운서분들이 네. 달라. 네.
1: 서당계 3년이면 풍어됩니다, 우리. 네.
0: 자, 이 제목 보세요. 제목에 모스보 써져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이게 실제 이 알파벳 모스보래. 네. 모스보고 또 하나 디테일 보셔야 돼요.
1: 정말 잘 표현했죠?
0: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게 잘 보면은 이 책 표지 요 옆모습이면 보통
1: 와우.
0: 미눔 사책이에요. 미눔 사책.
1: 되게 디테일.

0: 근데 영화 보면서 따라 쓴 거 봐요. 다송아 사랑의 서지턴.
1: 와.
2: 디테일.
1: 어. 재밌는데요?
2: 그리고 웃긴 게 부의 계층을 땅 지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밑에 사나. 땅 지층으로.
1: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그거를 층별로 맞아요. 표현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맥스 달튼은 하나 더 자신의 해석을 넣어서 이걸 지층으로 표현했어요. 공룡이 나와. 공룡이 사는데 지금 가난해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2: 사람 사는 거 공룡하서 이렇게 또 캐릭터도 무계획이야 무계획.
1: 강아지도 나왔어. 네. 얘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2: 그렇죠, 다 봤죠. 아, 이거는 띵동하는 장면.
1: 이 그림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때.
2: 자화상 보더니 침팬지인가 그걸 보는데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0: 와, 설국 열차.
1: 아까 제가 기생충과 그 같은 세계관이잖아. 이건 맞아. 기생충은 수직이고 이건 수평으로.
2: 수평으로. 근데 이 작가가 이거 그리고 하, 진짜 슬럼프에 빠질 뻔했대요.
1: 왜요?
2: 너무 힘들어서. 이 보면 밑에 엔지칸에 꼬맹이들 데려가서 어머머. 기계 대신 넣잖아요.
1: 어머.
2: 여기 꼬마가 있어. 와. 이거 디테일 어떡할 거예요.
1: 와, 봉준호 감독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2: 작가가 이거 그리고 슬럼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데려다.
1: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랬지? 네.
2: 목욕탕도 나오고.
1: 아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2: 작가가 왔단 말이에요. 네, 와가지고 매직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뭘 써놨어요.
1: 아, 사람들이 이게 맥스 달튼이 쓴 거예요? 쓴 거예요? 네. 이게요?
2: 사람들이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본인이 써놓고 갔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1: 나 한글을 배우셨나 봐.
2: 요즘에 네. 잘 쓴대요. 괴물이죠.
1: 괴물.
2: 이 영화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1: 저도요.
2: 전 이 작품에서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괴물이 있고 그 속에
1: 그렇죠, 속에 가족들이
2: 있잖아요. 근데 네. 밖은 되게 차고 무서운데 이 과정집만큼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1: 오히려
2: 더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포토존이에요. 한강이 영화 배경이잖아요. 각도를 잘 보면은 이 괴물이 마치 저 다리를 먹는 것처럼
1: 진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의도를 다 집어삼킬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네. 센스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2: 네, 포토존.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영화에 나오는 와, 여기 이렇게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1: 손님.
2: 아, 네.
1: 방 드릴까요?
2: 네, 저 스위트룸으로.
1: 스위트룸. 네. 만실입니다.
2: 아, 진짜요? 웨스 앤더슨 영화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 대칭을 기가 막히게 써요. 좌우 대칭, 전체적인. 그래서 그 맥스 달튼도 그 부분을 좋아한대요.
1: 아, 네.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네.
2: 신경쇠약에 걸린 노인이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찾으면서 그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도착했을 때는 호텔이 다 노후화돼 있었어요. 화가의 작업실. 저희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업실을 실제로 공부하고
1: 그러니까.
2: 다 찾아보고 고증을 거쳐서 자기 스타일로 그린대요.
1: 아니, 도슨트는 꼭 봐야 되는.
2: 너무 좋아요.
1: 여러 번 인용해.

0: 잭슨풀.
1: 잭슨풀로.
0: 아, 진짜 이렇게 뿌려서 했구나.
1: 그죠. 드립 페인팅.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 맥스 달튼이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업실을 공부하고 사진 찾아보고 그린대요.
0: 흔히 사람들은 작가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주변 사람들이 작가에게 캐릭터와 사건을 제공한다. 작가는 그저 잘 지켜보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속에서 스토리를 찾아낼 뿐이다.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네.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가 힘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맥스 달튼의 그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잘 그렸기도 하지만 그 그림 속에 느껴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랑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네. 폭발하지.
1: 그러니까.
0: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맛있었어.
2: 아, 여기 와봤어요? 아, 진짜?
0: 분위기 때문에 오는 거지.
2: 그렇지. Makes you lie awake
0: all through the night. 좋아요. 올드한 분이
1: 어디서
0: 여기가 나 것 같아. 답변.
1: 올드한 분이.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전신샷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꽁초아, 조금만 뒤로.
0: 뒤로, 뒤로.
2: 네, 뒤쪽. 그러니까 조심, 조심. 그 있네. 오케이.
0: 맛집도 막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자기자기한 갤러리가.
0: 오, 저희 작가 작품 예전에 본 적 있는데.
2: 네, 이런 분 멋있다.
0: 이거 하는 분이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2: 네.

0: 지나가는데요?
1: 네, 그러니까.
0: 작가님 작품은 네. 어디 있어요?
2: 그쪽에 있습니다.
0: 제일 멋있어.
1: 이게 작가님 거구나?
0: 이야. 어머머.
2: 저는 이제 도시를 기반으로 버려진 공간이나 잊혀져 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물레동 혹은 이 영등포구 안에 있는 이 산업단지 내의 어떤 변화들을 기반으로 작업 활동으로 이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프랙탈 우주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물레동 안에 작은 공장들이 모여서 다양한 큰 형태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이건 다른 작가님 건가 봐요?
1: 느낌이 네. 다르네요, 확실히.
2: 총 네 팀이 지금 전시 중인데요. 네. 그 중에 여기는 러봇랩이라는 팀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접목된 형태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티테크는 네. 개인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여러 명이 하면 더 좋은 작업 되겠어요.
2: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0: 천정 보세요, 천정.
1: 요즘에 전시 공간도 네.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이런 데가 미술관이 될 수도 있군요.
1: 그렇죠. 사운드.
2: 여기는 한재석 작가라는 작가인데 이렇게 스피커들이 다 매달려 있고 스피커의 소리에 따라 빛이 반응하는
0: 아 여기다 불이 들어왔다가
1: 아 그러네 소리에 따라 빛이 바뀌네
0: 이거 옛날 그거 아니에요? 저기
2: 아 맞아요
0: 형광등 아니에요?
2: 맞아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난 새벽에 한 20,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신봉사거비돌 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소?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소? 신봉사 기가 막혀.

0: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2: 그때야 심정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하.

어두워지 구르는 눈물

0: 저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 네.
0: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 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두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 주시는 춤 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2: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2: 팬티.
0: 아, 진짜? 진짜예요?
2: 네.
0: 그, 왜요? 왜요?
2: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0: 네.
2: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0: 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연상화답하고 황학노르를 나가니 황학일거 불부반 대군 잔재 공노유라 본능을 지내어 초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나 온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의하여 만난 새 지금 탱이라 청상도는 함양이요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상담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현대의 국악 작곡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 오인의 산조 준비했습니다. 작곡 동인 원시인은 2020년 5명의 국악 작곡가가 결성한 창작 단체인데요. 이들은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의 음악 시리즈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생황, 아쟁, 거문고, 대금 등 다섯 종류의 국악기를 위해 새롭게 쓴 산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전통과 오늘의 창작 국악을 담아낸 오늘의 음악, 지금 만나볼까요?
1: 연주자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

0: 음악 산조. 현대의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한다면 다섯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쓴 오늘의 음악, 오늘의 산조.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 독주곡 산조.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연주자만의 해석과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인데요. 연주자가 곧 창작자인 산조를 작곡가가 만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공연, 오늘의 음악 오인의 산조가 지난 8월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렸습니다.
1: 본래 산조는 그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명인들이 악기의 주법과 특징을 반영해서 또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공부한

0: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 작곡가 단체 원시인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이 시대의 창작 국악을 개척하기 위해 홍수미,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다섯 명의 작곡가가 모였는데요.
1: 원시인의 원자는요, 멀 원도 되고요, 근원의 원자도 되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되 또 근원을 잊지 말자, 전통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올해가 네 번째예요. 오늘의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무대를 연 김상욱 작곡가의 피리 산조는 기존 산조 선율을 확장해 다양한 지역의 산조 선율과 음의 구성, 진행 방식을 활용해 장단과 선율의 폭을 넓혔는데요.

0: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 동인 원시인이 공동 작곡한 생황 산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황은 전통 산조가 없는 악기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산조를 창작했을까요?
1: 생황은 악기 자체가 꺾는 음이나 뭐 추성, 퇴성이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생황은 화성을 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통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생황의 특징인 화성을 또 접목해서 살려서 생황의 특징을 가진 산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단의 리듬도 많이 담았지만 또 그게 생황의 특징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쟁 산조를 작곡한 홍수미 작곡가는 전통 산조에 새로운 주법과 조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우조와 평조, 경드름 등의 선율 구조를 다양한 조성으로 풀어내 아쟁의 풍부한 음색을 돋보이게 했는데요.

이경은 작곡가의 거문고 산조는 산조 장단의 다른 전통 음악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무악 장단과 대취타 가락, 정악 선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0: 산조에서 주로 쓰여지는 장단은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그다음에 잦은머리 이렇게 순서를 하지만 전통 산조와 지금의 그 작곡된 산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조성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산조의 그 장단과 어우러지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유민희 작곡가는 대금 산조에 힘있는 우조, 애잔한 개면조 등의 선율 구조와 판소리, 민요의 요소를 담아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냈는데요.
2: 제가 오늘 작곡한 대금 산조는요, 전통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산조에 있는 기존의 길보다 없는 판소리에 있는 덜렁째 혹은 경기 잡가에 있는 산타령이나 혹은 서도 잡가에 있는 남봉가 그런 선율들을 또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0: 끊임없이 변주되고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져 온 산조가 앞으로 오늘의 창작자들과 함께 어떤 음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봅니다.
1: 네, 이 시대의 시선으로 다섯 악기 특

0: 주하는 타현 악기, 양금인데요.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로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으로 양금이라 불립니다. 지난 8월 양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국 양금협회가 주최하는 2026 아시아 양금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한국 양금협회 회장이자 양금 앙상블 밴드 동양 고주파의 멤버인 윤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화샤진, 베트남의 연쭈엔, 한국의 창작그룹 신과 판도라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신과 판도라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팀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의 소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양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난 양금.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나라마다 다른 전통으로 꽃피운 양금의 매력 속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간 악기, 양금. 이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선 국경을 넘은 양금의 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연주자가 함께한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2: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현 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가팀 신입니다.

0: 荣幸能够参加这次的活动，然后把我们喜爱的中国音乐以及多元化的音乐元素展现给大家，能做到一个就是音乐上的融合和分享，所以我们感到非常的高兴，也很荣幸，谢谢。
1: 이번 무대는 베트남 연주엔의 축하 무대입니다. 연주엔은 한국에서 베트남 음악을 보존하고 알리는 연주단체인데요. 맑은 음색을 지닌 대나무 실로폰 뜨렁으로 베트남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2: 저희 베트남 사람으로 구성돼 베트남 전통 악기 연주하는 단체 연주연입니다.
3: 이렇게 뜻깊은 아세안
2: 베트남 사람으로 구성돼 베트남 전통 악기 연주하는 단체 연주연입니다.
3: 이렇게 뜻깊은 아세안 양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1: 축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팀은 윤은화 뉴 프로젝트. 양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윤은화가 전통 양금부터 현대적인 창작까지 양금이 지닌 스펙트럼을 한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이 곡은 한국 구세 장단을 재해석한 양금 굿인데요. 전통 굿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양금의 독창적인 해석을

0: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1: 예.
0: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1: 69년도요.
0: 69년도에.
1: 예, 네네. 제가 69학번인데
0: 네.
1: 운 좋게 TBC 채널 7
0: 국이 탤런트 그쵸?
1: 예, 예.
0: 옛날
1: 동양방송 탤런트 국이 시험에

0: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1: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0: 그렇군요.
1: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안들
0: 네.
1: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를 해서 이런 걸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연합회입니다.
0: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서
1: 네.
0: 어떤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1: 이제
0: 도와준다
1: 그렇죠.
0: 생각하면 되는
1: 이게
0: 거죠.
1: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0: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 예,
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1: 정책적으로
0: 가고.
1: 이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0: 네.
1: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협회.
0: 아, 그것도
1: 그게 그러니까
0: 좋지.
1: 저작 인접권에 관한 거. 이제
0: 네.
1: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분들,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그거를 입법 발의하기, 까기, 준비 작업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합회에서 KBS 별관에 또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 연합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이순재 배우와의 관계도 또 좋았을 것 같고.
1: 이순재 선생님하고 첫 만남은 69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0: 어머.
1: TBC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중반 넘어서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만나는 것보다도
0: 네.
1: 연극을 하면서 만나면서 더 저게 되고, 70년대 말에 이순재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0: 네.
1: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0: 네.
1: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직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 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1: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연게 제
0: 네.
1: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0: 참 겨우 막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1: 네.
0: 후배한테 자 나한테 넘기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 공연은 네가 연출을 해라 대신 작품은 내가 작가하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다
1: 네.
0: 그래서 한세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아 대본 괜찮으니까 이대로 해라
1: 네.
0: 그러고 연습할 때 그냥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술 감독이라고
1: 네.
0: 그러고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연극 분홍 립스틱이 오늘 10월 3일부터 4일에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극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0: 분홍 립스틱을 처음 기획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했던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그 작품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1: 네.
0: 근데 구구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1: 네.
0: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1: 네.
0: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1: 네.
0: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랑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0: 할 필요가 없는.
1: 예.
0: 그렇군요. 예. 아니, 정말 69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50년 넘게 연기도 하셨고, 또 연출도 하셨고,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나는 좀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나는 게 있을까요?
1: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예.
0: 아버지.
1: 아버지.
0: 네.
1: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0: 네.
1: 얘기.
0: 하지만 사실은 이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1: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이 못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 단편 그 조금 그책 가지고

판소리 대표 세바탕인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차세대 명창 김정훈이 애절한 성음과 개면조의 슬픔을 담은 심청가를, 단단한 통성과 성량을 지닌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의 절절한 사랑과 지조를 노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기성 명창이 특유의 해악과 능청스러운 표현이 돋보이는 수궁가를 불러 판소리 본연의 매력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각 바탕의 소리에 맞춰 무대 배경을 제작해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새 명창의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평택시 문화재단의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어.
0: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어.
2: 청소년 나야,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 헤집고 다닌 바람이 땅끝 해남에 머물며 피자나무 숲에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구름 따라, 때로는 바람 따라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피자나무가 오늘도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어부사 시사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 고산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입니다.

강직한 정치가이자 예술성 높은 시조 작가로 잘 알려진 남인을 대표해 싸운 탁월한 문인이자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던 바른 소리로 인해 유배지를 돌아다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로 일상을 담아낸 윤선도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연을 벗삼아 어부사시사, 오우가와 같은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살아가길 꿈꿨던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40수와 한시 32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와 해남에 원림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원림 문화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아양과 고산 유금이라고 새겨진 두 대의 검은 고를 즐겨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품으로 검은 고 두 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검은 거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사면 삼죽 가운데 하나로 오래전부터 남성의 악기이자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악기입니다. 검은 거를 만든 고구려의 왕산악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검은 거를 즐겨 연주한 윤선도 역시 높은 학문과 인성을 갖춘 선비였지요. 검은 거는 모든 음악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거 음악을 소중히 여겨 여러 가지 음악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으로 굵고 진중한 음색이 일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1: 달거리.
0: 노래를 만들었어요. 경기
1: 네.
0: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1: 네.
0: 그래서 또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8곡을
1: 여덟 곡.
0: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쌀음이었고요.
1: 오.
0: 준수 씨도
2: 맞아요. 사실 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2: 아, 예.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0: 맞아요. 그때 사철가를
2: 맞습니다.
0: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2: 맞습니다.
0: 네, 네. 발표가 되었죠.
2: 저또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0: 네.
2: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 하게 돼서
0: 예.
2: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0: 맞아요.
2: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약간 우리
1: 원래 이건
2: 사철가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2: 네.
0: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2: 맞아요.
0: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골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보면 또 그러한 작업들의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0: 네.
1: 어찌 보면은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최근에 국악방송 라디오 한 이제 한 3년 진행하면서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오.
0: 네. 왜 내가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

0: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어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0: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 있으면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0: 아, 계속해야죠. 이 좋은 걸.
1: 꾸준한 국악과의

0: 사부막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이번 공연하기 전에 곡을 다 완성했는데
1: 네.
0: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1: 네.
0: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1: 네.
0: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그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1: 네.
0: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1: 생각.
0: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 온다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에게 이게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네.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3: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0: 네.
3: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0: 네.
3: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 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의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1: 네.
0: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1: 진짜요?
0: 시청자

0: 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에 작업도 많이 하셨고
1: 네.
0: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잖아요.
1: 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아님을 만나서 이렇게

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라는 네.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0: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네.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네. 아 그냥

0: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고 꽃을 메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모두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맛있는 한상을 찾아 어딘가 떠나 있는데, 임금님, 이 산속 어디에 계신 겁니까?
1: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유, 조금 덥긴 하지만 내 가평의 여름은 아주 싱그럽고 참으로 좋구나. 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2: 임금이 안녕하세요.
1: 왔는가? 아유, 아유, 덥지만 다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얼른 나오더라 이놈.
0: 맛있구나.
2: 뭐 드시는 거?
1: 응? 뭐? 이게 뭐냐면, 응? 엿 먹어라. 가평 단엿일세. 단엿.
2: 좋았어.
1: 가평 단엿 사탕.
2: 임금님 오늘 컨셉이 한량
1: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내가 비디양반 비디양반하고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그냥 하늘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있어.
0: 응? 조사.
1: 가평이 이 가족 단위를 이렇게 나들이하고 여행 오기 좋은 데라는 걸 아나? 이 가평이 말이에요. 어? 아,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거 자라섬 있지. 어? 그리고 저쪽 너머로 가면 그 포명산이랑 충령산도 있고. 이게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또 수목원도 있다, 여기. 수목원 동물원 같이 붙어 있는.
2: 그, 나중에 오시면 외식도 하실 거예요?
1: 아유, 그럼 뭐, 찾으러 다니고, 여기 곳곳에 많지. 근데, 가평이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뭐게? 몰라?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는 거 별로 없네. 어? 자, 오늘 사실 내가 이쪽으로 왜 오라 그랬냐면,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닭갈비랑

0: 이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제공하는 곳이라 해. 궁금하지? 내가 트렌디한 왕이라니까. 가봅시다.
1: 오, 좋아, 좋아, 좋아.
2: 얼씨구!
1: 내려오자.
0: 여긴 뭐 고민이 필요가 없지.
3: 저,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0: 아주 깜짝 놀랄 것이.
4: 예, 아주 여기 닭갈비가 맛있다라서 왔는데.
5: 감사합니다.
4: 닭갈비 세트 일단 주시고요.
5: 네네.
4: 다른 거는 먹으면서 중간중간
5: 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닭갈비 자, 세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4: 네네.
6: 우리 임금님이 택한 닭갈비가 과연 무엇이냐? 활활 타는 숯 위에 뭔가를 얹어놓네. 그 위에 닭갈비가 올라가는디. 뒤집는 손길에 노릇노릇 예쁘게 익는구나. 연기 속에서 불향까지 그득히 머금은 듯한데 과연 오늘의 환상은?
2: 맛있겠구나.
0: 참으로 무심하구나.
5: 이쪽에 있는 게 고추장 닭갈비고요. 가운데가 간장, 제가 소금입니다. 앞에는 닭갈비 목살이랑 네. 껍질.
4: 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5: 네, 저희가 안에서 90% 네. 가까이 다 구워서 나온 거라.
4: 거의 다 초벌 다 구우신 거죠?
5: 네, 맞습니다. 데펴서만 드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4: 알겠습니다.
5: 불 바로 올려드릴게요.
2: 어디서?
7: 임금님, 고기 구워보신 적 있어요?
0: 구워봤겠는가? 참나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
7: 닭갈비도 남들이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 또 여기는 내가 구우려고 했더니 다 구워서 나온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나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또 근데 또 하면 잘해요. 어?
4: 자 이거 먹자. 아 그래도 소금부터. 소금부터 먹자. 아유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8: 아유 찌개가 나오니까.
6: 맛있구나.
0: 어떻게 그 초벌구이에 그래 이렇게 불맛이 가득했지? 응? 와. 와.
9: 맛있구나.
0: 와. 야 이게 소금으로 가느란 거라서. 담백하네.
9: 고소.
0: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구나.
9: 야 여기 불맛이 제대로 됐는데.
0: 촉촉해.
7: 닭고기는 다 부드러운 거 아니야?
0: 닭고기가 그냥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살을 쫙 편을 포로해가지고 여기 봐, 여기 다리살. 응? 그래가지고 닭다리살이 얼마나 촉촉하고 육즙이 좋은가. 응? 아, 정말 부드럽다니까. 퍽퍽살이 아니에요.

0: 요거 껍질. 목살 부위. 목살 부위가 또
1: 맛있겠구나.
0: 얼마나? 응? 찬지게요, 맛이. 어? 야, 오, 잘 발라내셨네. 응? 아, 응.

0: 이거는 우리 PD 양반한테도 아주 낯익은 맛이겠네. 고추장 양념 줄 생각은 없어. 아까 뭐라고 뭐 한량? 날 한량이라고 놀려놓고 어?
1: 한량
0: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하...
2: 맛있구나.
0: 얘는 야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뱄는데? 응? 고추장 양념이랑 불향 제대로 배가지고 아, 야, 닭고기의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응? 고추장 양념의 아한 맛이 불향하고 어우러져서,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풍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는 닭갈비를 먹는다네. 맛있다, 맛있다.
3: 맛있어?
0: 맛있다.
2: 세 가지 맛의 닭갈비. 과연 그 맛이 다채롭도다. 첫 번째, 소금 냠냠. 하얀 속살의 소금 맛 쏙. 고소함이 내 입에 쫙 번지는구나. 두 번째, 간장 냠냠. 짙은 향 속에 은은한 단맛이 차르르르르. 한입 가득 먹은 임금님의 미소도 차르르르르르. 깔고 세 번째, 고추장 양념. 매콤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풍악을

0: 얼씨구!
1: 그만 좀 잘 조절해주죠. 네. 예. 얘는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2: 네네, 계속 이제 한 번씩.
1: 한번 뒤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2: 되니까? 그러면 이제 풍향이 끝났습니다.
1: 아, 끝난 거예요?
2: 네.
3: 잘 구우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영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4: 아니 왜? 그 정도면 잘 구운 거지.
3: 막 불

0: 소개국도 먹어봐야 이게. 자, 그 튀김 모양도 얼마나 이쁘네.
1: 여름 별미에 내가 빠지면 서파오. 시원하고 상큼한 초계국수 열시다. 시원한 찬물에 면발의 탱글함이 살아나고 그거 참 모양부터 맛있겠다. 예쁜 닭고기 고명 올려주고 상큼함 더해주는 절임무도 올리고 시원함 하나 더 오이까지 올리고 나면 내가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0: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네.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팔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팔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죠.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탐험.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팔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그러십니까?
1: 네.
0: 그러네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1: 네.
0: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

0: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 의사야. 외주도 잘해. 도대체가 네?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1: 아, 부러워요.
0: 이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네.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 네.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네. 열심히 하면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2: 네.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네. 열심히 하면

0: 네.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10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3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1: 네, 10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아, 네. 그러니까 3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네. 미스트롯 시즌 2에 출연하게 됐고 네.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0: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1: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0: 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1: 예. 네. 네. 예. 예. 과연. 오 이거.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와, 절묘합니다.
0: 지금 박은영 팔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오. 와. 그 박은영 팔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7단이 유리할 것이다.
0: 네.
1: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네.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0: 네.
1: 네. 저게 이제 믿긴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어?
0: 아!
1: 아! 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준인데.
0: 네.
1: 이야, 양진 7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네.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 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죠. 그게
0: 네.
1: 탑보.
0: 네.
1: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건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0: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박은영 8단은요,
1: 네.
0: 또 2021년. 마지막
1: 그게 탑보.
0: 네.
1: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0: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1: 네.
0: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앤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1: 네. 네,
0: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0: 네.
1: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0: 아.
1: 네. 네. 이쪽 저쪽 전통 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0: 특히 한국 무용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1: 예, 그 전통 예술 국악 방송 문화앤 공감에서 네. 소개하고
0: 네.
1: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노트뷰죠.
0: 네.
1: 예. 아나 박은영.
0: 오.
1: 네. 인기의 만벌입니다.
0: 네.
1: 잘하길 바랄게요.
0: 네.
1: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0: 네.
1: 너무 의식을 하네요.
0: 네.
1: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0: 위험했어요.
1: 자, 네. 저라면은
0: 네.
1: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0: 너무 아까워요.
1: 2%도 아닙니다. 1%.
0: 아,
1: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0: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만 1등 1등 성공한 양준 출전 대단합니다.
1: 이 양지은 칠단은요, 네.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네, 네, 네.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하나요? 네? 네.

0: 얘기 나왔습니다.
1: 아, 네.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아,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배난 짓이에요. 네.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네. 그 바람에 쓸데없이 대쉬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네. 지금의 네. 세상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어! 좋겠습니다만은 아.
1: 아 깨기 나온 거죠 아
0: 오 여기서 만약에 양재진 실장이 이긴다면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제를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팔단 네. 발표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아! 너무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아! 야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아... 저 떨렁 한 알인데 승부의 네.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재진 7단 한수 그냥 봐줬나요? 네,
1: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나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승부의 네. 세계는. 오, 그래도. 오, 오 그래도. 오,
1: 네. 아! 아.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팔단은 네.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네. 네. 거의 폐색이 네. 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네. 네.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안 되네요. 아, 네.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오. 왼손인데 과연 와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0: 양지훈 칠단 최정신이 가요? 과연 와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지금 세 번 연속 게임을
0: 세 번 연속입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네. 양년 절단 저러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팔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나,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나, 아유, 더럽게 안 돼. 아, 저 혼자 말입니다. 맞네. 그래도 과감하게 네.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네. 박은영 팔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훈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2: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이겼잖아요.
2: 의미 있네요, 진짜. 네,
0: 그러니까.
2: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1: 저 주문 최고예요.
2: 환불하고.
0: 그거고. 이제 우리 사인이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연금이라 대취타 하랍신다. 대취타 하랍신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이런 풍경 같아요. 고즈넉하고 살다 보면 생각나는 조용하고 그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종목 상심한

0: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선생님 오셨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0: 이리 와, 이리 오시, 이리 와.
1: 아이고.
2: 축하도 할 겸 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내가 이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딸이 잘 가르쳐갖고
0: 걱정하지 마시고
1: 노실 오빠는 다르겠다. 윤홍실 오빠
3: 빨리 돌아버려 그러면
4: 요 옷까지
5: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보다는 아 그때 봤더니 그 제자가 저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 하는 선생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 분단 풍경 해도 되고 우리가 농사를 그렇지. 해도 되고
1: 물론 그래서
0: 아, 그거랑 달라.
1: 이 농사를 서지어
0: 올기
1: 아, 판소리 농부가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농부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딸이 판소리만 해서 엄마가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농부가는 꼭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재밌고.

0: 농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키 요거 맞출란 게 좀 그래서 내 키로 해갖고. 누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한 번도 안 아팠다 애기는. 저기 저 토지 대가이 그지? 재밌게도 불 피웠구나. 진짜 여기서 소리면 좋겠다야.
1: 예술의 깊이를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0: 엄마, 엄마, 불로를 봐도 엄마는, 엄마는 강.
1: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너무 죄송함의 눈물인 것 같아요.
2: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리어
1: 누가와 이제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큰 그런 중심이 되고 싶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2: 임방 들어.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

0: 고민 상담소.
1: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아이고.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 오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일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7번 남겼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0: 환경을 쓰는 걸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1: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무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여기에 이제 치를 올린 압축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우리가.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또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심황후분 무엇이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가 처잔 말을 듣더니

눈을 못 뜨셨어. 일당수 폭랑 중에 빠져 죽던 어느 처기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하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축구한다 됐다 저기 여기가 하.

0: 아이고.
1: 세상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전쟁하는 세부자.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

0: 여부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길었던 강원도의 겨울이 끝날 무렵 훌쩍 평창으로 달려왔습니다.
1: 와, 높고 높은 하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이 산줄기, 가슴이 뻥 뚫리는 이곳은 대관령 양떼 목장입니다. 백두대간의 가장 큰 곡의 대관령. 보이는 건 다 그림이고요. 들리는 건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관령 양떼 목장을 품은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입니다.
0: 평창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 어느 양떼 목장인데요. 아직 덜 풀린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한창인데요.
2: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양을 초대해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먹이를 주면서 이제 양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원래 이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추워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2: 예, 그렇죠. 겨울에는 밖에 이제 먹을 풀이 없다 보니까 풀이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에서 지내다가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밖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을 뜯어먹는 거죠.
3: 자, 여기 있습니다.
0: 어린 친구들도 용기를 내보는데요.
4: 먹어.
5: 한번 더.
0: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요. 질세라 저도 나서 봅니다.
1: 너무 이쁘고 수수하게 먹기만 해요. 별 소리 안 나고 이거예요?
2: 예. 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리셔갖고 이렇게 가만히 주시면은 이제 양들이
1: 알아서 먹어요?

아직 겨울이 버티고 있는 산봉우리로 향합니다. 케이블카와 스키, 이 조화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케이블카로 약 20여 분 풍광에 취해 올라가다 보면 금방 정상인데요. 이곳 발왕산 정상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우람하게 서 있는 발왕산 스카이워크. 어쩌면 평창은

0: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소설을 쓰십니다. 네.
1: 1907년에 태어나 1942년 35세의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효석.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서정적인 자연 묘사,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와 애정, 그리고 향토적 정서를 잘 묘사한 작가로 우리 문학사에 빛나는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0: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는 오일장이었지요. 당연히 평창의 장 구경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은 올림픽 시장으로 이름이 바뀐 평창 전통시장인데요.
1: 이 여사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예, 메밀 음식이 너무

0: 위에 김치와 다진 돼지고기 등을 얹고 잘 말아주면 메밀 전병이 됩니다.
1: 오, 네. 이게요 지금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2: 식으면 잘 벗겨지는데 지금 쑥을 잘라가지고
1: 봐봐요. 네. 이렇게 한 겹 한 겹 모을 수가 있구나. 네.

0: 100% 메밀이라는 느낌이 바로 딱 오네요. 밀가루 맛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메밀의 피가 얇아가지고 부담도 없고요. 배추가 달아요. 이거 봐요. 피가 이렇게 얇아요. 100% 메밀. 메밀이 사실 뭐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남기는 맛은 아닌데 담백하면서도 그 끝은 고소하고 무엇보다 건강할 거라는 거에 100%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평창의 맛을 담은 게 사실 메밀이 으뜸이 아닐까 싶은데 고냉지 채소 배추와 더불어서
1: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 맛의 여운을 느끼며 장 구경을 이어가는데요.
0: 직접 손질하신 거라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하신 거네. 은행을 직접 다 까신 거고. 그러네. 보름이라서 나물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네. 이게 둥글레. 나는 둥글레 차는 먹어봤어도 이 둥글레 원형은 처음 봐요. 우리 평창에서나. 자연은, 야, 이건 산삼 아닙니까? 그쵸? 이야.

0: 행사나 나들이 객들의 단체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그야말로 허리 한번 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젊은 떡집 사장님. 구자성 사장님은 떡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3년이나 떡을 배웠다고 합니다.
1: 이제 그 방앗간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방앗간 일이 떡을 안 하시다 보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좀 민폐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권유를 했죠. 그 떡을 배우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떡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 들어가세요.
0: 바로 이분입니다. 아들에게 떡집을 권유하신 아버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시작한 방앗간 일. 그 세월이 벌써 20년입니다.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방앗간 일입니다.
2: 뭐 아버지도 오래됐죠. 뭐. 아버지도 오래 하려고. 근데 내가 맡아 또 하고 그다음에 아들도 떡집을 차려줘. 내가 지금 이거 한 건 지금 반대는 한 20년. 한 20년 됐고 아들은 한 지금 한 18년 됐겠네 아들도.
0: 그 세월이 참기름, 들기름 냄새처럼 고소하고 좋기만 했을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성실함 하나로 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 그 세월을 함께한 이진희 씨. 이제 떡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들이 다 그러하듯 혼자서 1인 다역을 해내야 했습니다.
3: 명절 시즌은 그러니까 일량이 그러니까 한 거의 한 달분 일량을 축소시켜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네,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시키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또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게 끝나면서 시즌 끝나면서 이제 홀가분해진 거죠.
0: 명절이 되면 더욱 바쁜 떡집이 당연히 가족은 뒷전이었고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팠습니다. 만만치 않은 중노동.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떡집일. 그래도 남 모르는 자부심이 있어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1: 아,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좀 이렇게 뭐 또 흔치 않은 그런 떡들도 있으니까 와서 좀 맛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맛이 괜찮으시면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한 입에 넣고 먹기는 쉬운 떡. 가까이서 보니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떡의 종류도 참 많고요. 준비해야 할 재료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3대째 이어가는 방앗간과 떡집. 오래오래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관령 언덕 위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지은 언덕 위의 작은 교회. 참 단아하고 단정한 느낌입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네, 양식장인데요. 그것도 귀한 송어 양식장입니다. 맑은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송어. 당연히 물 맑은 평창이니까 가능하겠지요.

0: 정말 공기 좋고, 이 지금 물소리 들리세요? 정말 소리만 들어도 청량합니다. 산 좋고 골 깊은 평창인데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맑은 물이 아니라 깊은 동굴에서 나는 냉천수로 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자, 과연 이 맑은 물에서 자라나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1: 어마어마한데요. 이 튼실한 녀석들의 주인을 만나봅니다.
0: 아, 아니 여기 양식장 사장님이세요?
2: 아, 그렇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얼핏 봐도 양식장 규모가 엄청나네요.
2: 네, 큽니다.
0: 어느 정도인가요?
2: 예, 한 3,000평 규모가.
0: 3,000평.
2: 예,
0: 아, 송어가 양식하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물고기를 알고 있거든요.
2: 네, 과학명 여건이 다른 그렇죠. 어류에 비해서 예. 무척 까다롭고.
0: 일단 수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2: 네, 우선 물이 차야 되고.
0: 그렇죠.
2: 네, 수온이 이제 높으면은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0: 불가하죠.
2: 예.
0: 그래서 평창에는 정말 딱 적합한 물고기인 것 같은데.
2: 평창에는 이제 석회암 지대로서.
0: 아. 예.
2: 땀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0: 그러니까요.
2: 예.
0: 그냥 물이 아니라면서요.
2: 예, 땀속에서 나오는 물인데
0: 예.
2: 예,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0: 따뜻하고. 예, 천혜의 조건이네요.
2: 예, 겨울에 얼지도 않고.
0: 아.
1: 이곳 양식장은 벌써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86세 함준식 대표는 60년 전인 1965년 미국에서 송어알 1만 개를 들여와 양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이 친구들이에요?
2: 네, 이 친구들.
0: 얘네들은 얼마나 큰 거예요?
2: 요거 이제 한 10개월, 1년 정도.
0: 아, 이제 곧 출하할 네, 애들이네요?
2: 출하할 것.
0: 아.
1: 송어 양식이 필요한 수온은 13도 이하, 1년 정도 키우면 출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지금 물고기 몰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모는 거? 물고기 몰아요?
3: 네.
0: 아, 송어 몰려나간다, 송어 몰려나간다. 지금 송어 몰이하고 있는 중이래요. 제비 몰려나간다가 아니라 송어 몰려나가는 거.
1: 생장 단계에 따라 분류를 해줘야 하는 송어 양식. 출하할 녀석들을 만나보는데요.
0: 우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1: 그 힘이 와, 그대로 느껴집니다.
0: 하나, 둘, 셋!
1: 우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와!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0: 해수장에 갈 필요가 없어. 엄청나. 와.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라 힘이 넘치네요. 이게 한 10개월 자란 거예요?
4: 그렇죠. 1년 아이고. 정도 되면 이 정도.
0: 1년.
4: 1kg 나오는 거.
0: 와.
4: 박사님한테 있어.
0: 어? 그래도.
4: 요 색깔.
0: 색깔. 거기 줄.
4: 네.
0: 거기 이런 색깔이 나야 돼요. 핑크빛.
4: 네.
0: 아유. 들어가야 돼.
4: 들어가야 돼.
1: 그런데

0: 드세요?
1: 안에 보시면.
0: 어, 이거 묵직하네.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저희 뭐 시중에 먹는 액젓 네. 있잖아요. 네. 멸치액젓, 뭐 참치액젓. 어. 똑같아요.
0: 아, 그래요?
1: 뭐 미역국에 넣으셔도 되고, 아. 계란 뭐 마리에 넣으셔도 되고.
0: 근데 이거는 여기서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1: 저희가 처음이고요. 저희는 아예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송어만 100%.
0: 아, 송어 자체의 그 고소한 기름으로만 한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간이 아. 다 돼 있어요.
2: 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송어의 판매는 주로 횟감으로서는 판매가 되었는데 네네. 우리가 좀 많이 사육을 하는 동안에 네. 성량이 좀 부진한 것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것을 오히려 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소비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개발하였습니다.
0: 그 송어를 이렇게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액젓으로도 만났는데 거기 보면 차가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에 산에서 나는 귀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산이 내어주는 것과 또 평창에 맑은 물이 내어준 게 함께 동전하니까 우리 건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네요. 맛도 잡고요.
3: 다음 행선지는요. 와. 네, 짐작하시겠죠?
0: 송어 횟집.
3: 바로 이겁니다. 송어 한상. 송어회. 그야말로 연분홍 꽃빛입니다.
0: 이 아름다운 송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4: 네, 뭐 주로 이제 다른 회거리나 똑같이 네. 초장이나 와사비 간장해서 먹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제 또 저희들만 특별하게
0: 아, 그래요? 네,
4: 저 비빔 야채를 만들어서
0: 아, 네, 이거요?
4: 네, 고루고루 다 넣어보세요.
0: 이거요?
4: 조금씩만 네, 넣어드릴까요? 네. 넣으시고 파란 걸 좀 넣으시고 고루고루
0: 예.
4: 고루가루
0: 예. 를 넣어요.
4: 네,
0: 거의 말이에요? 물회 같네요.
4: 물로만 비비지 않은 거죠?
0: 깨도 넣고
4: 깨끗 하나 네. 들기름
0: 네. 네,
4: 고소하게 조금 넣게
0: 해서 들기름 네. 네.
4: 그래서 이거 기왕이라 한 절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네. 네.
4: 그래서 요래
0: 이 네. 빛깔 좀 봐보세요. 네. 오, 너무 예쁘죠?
4: 쫀득쫀득하면 네. 맛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나를 이렇게
4: 네.
0: 말해야 돼. 먹어볼게.
4: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0: 와. 굉장히 찰져요.
4: 찰지죠?
0: 네. 네. 살이 탱글탱글 찰지고요. 이 고소한 콩가루와 네네. 채소 사이로 막 이게 송어가 여기서도 이렇게 헤엄치네요.
4: 그러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평창군하고도 이런 밑함에 있는 고기가 제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4: 네. 우리 풍부해서 여기 아름다울 밑자에다 여울탄 쓰거든요. 그 옛날부터 조상들부터 내려오면서
0: 네.
4: 서울 동대문 나서면 밑함물이 최고다. 네. 튀김도 한번 드셔보세요.
0: 튀김도 네. 먹어볼게요.
4: 네.
0: 그거는
4: 소스에다 그냥 이렇게 찍어 드시면 돼요.
0: 요 사이에서도 핑크빛이 나와요. 워낙에 핑크핑크하니까. 그죠?
4: 네. 통회를 그냥 넣은 거라서 보스지요?
0: 너무 맛있어요.
4: 네.
0: 진짜 싱싱한 송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튀김의 맛이 또 완전히 다르네요. 와, 송어 이렇게 튀김으로도 먹어도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4: 네, 아이들 좋아합니다. 네.
0: 사람이든 뭐 이 송어든 자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친구가 이 맛을 안 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평창의 그 맑은 하늘과 더불어서 이 맛있는 송어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3: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평창 여행이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아름다운 숲길로 들어섭니다.

0: 이곳이 그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인데요. 아직은 봄이 좀 멀지만 이 안에 소리가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곱게 자란 전나무가 하늘을 향해 서 있고요. 겨울 숲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일까요? 또 눈입니다. 전나무 숲과 사찰에 내리는 눈. 잠깐 사이에 계절이 뒷걸음질을 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절집에 내리는 봄눈.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세운 천년 고찰입니다. 월정사 경내에 나란한 국보와 보물, 팔각구충 석답과 공양 보살 좌상입니다. 국보인 이 구충 석탑은 고려시대 탑인데요. 그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탑 앞에 몸을 낮춘 석조 보살 좌상, 모든 이의 염원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월정사 팔강구층 석탑 앞에 있는 석조공양 보살 좌상 진본이 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런 공양 보살 좌상인데요. 굉장히 섬세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앉은 키가 180cm이시고요. 고려시대 10세기경에 유행했던 양식의 상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오른무릎을 꿇어서 무엇인가 석탑에 공양 올리는 듯한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서 석조 공양 보살 좌상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월정사 성보 박물관 많은 불교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유물들 그 앞에 선이 저절로 경건해졌습니다.
1: 흥령 선원지에서 출토된 금동 방가사요상입니다. 한국에서 출토된 금동 방가사요상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셔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유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삼국시대라는 그 시기가 명확해서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요만한 크기의

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의 부심 덕분이었겠지요.
1: 그치, 이렇게 신기해요. 진짜.
0: 그 혹독했던 순환사를 생각하니 지금의 월정사가 새삼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찰의 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부처님 당시부터 조금 지나서부터 네.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 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네. 여기 보이는 팔각구층 석탑에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서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탑을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탑 주위를 탑돌이를 하면서 예.

0: 고민은 뭘 많이 갖고 오나요? 찾으시는
1: 고민이요?
0: 예.
1: 본인을 돌이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바깥 사람들한테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스님 짜증이 나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깥 대상으로 오는 그런 고통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출가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 바깥 대상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자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는 것뿐이지. 먼저 알아차림을 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깥 대상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2: 네, 이것이 바로 작은 깨달음과 성찰이겠지요.
1: 어느 사찰이든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그 평온하고 고요함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 이렇게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내 마음을 살피고 평온하고 고요해진 이후에 모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2: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달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쫓기듯이 분주하기만 했던 일상. 저도 잠시 잊으려 해봅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상담소

0: 또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1: 울었어요. 오.
0: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3: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그러면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승자 밑에 낮잠자리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토면이 끝 허버 삐쭉 허면 삐쭉 허버 삐쭉 허면 삐쭉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0: 출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씨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저희는 소리맵씨 그리고 여기는 네,
0: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저희는 소리맵씨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3: 좀 무리해봤어요.
0: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2: 소리맵씨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0: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2: 아, 그래요?
3: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2: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0: 네, 소리맵씨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2: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2: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킷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0: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씨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내 바지는 나 발바지. 어이 지호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하세요.
0: 에? 일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이제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네,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어,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0: 같이 시작.
1: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2: 석.
1: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2: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4: 아, 이렇게 두 분이 산타 하세요.
3: 이렇게
2: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
2: 이렇게 생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이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0: 와우. 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는데.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4: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4: 연인이죠. 그렇죠?
1: 연인이죠.
4: 연인이죠. 아,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어디 갔어요?
4: 너무 부끄러우셔서.
0: 네, 솔로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아, 다가가면 그럼,
4: 아, 그래요?
0: 더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4: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4: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4: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5: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 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진아 징징나네, 쾌진아 징징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진아 징징나네,
2: 쾌진아 징징나네,
1: 쾌진아 징징나네,
2: 쾌진아 징징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님,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진아 징징나네,
0: 크게.
1: 쾌진아 징징나네,
0: 크게.
1: 쾌진아 징징나네,
2: 쾌진아 징징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가셨는데.

0: 결혼을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낼게.

0: Kid.
1: I love you, baby. Na na na na.
2: I love. 어?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 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0: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1: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아이고. 세상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2: 전쟁하는 지부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여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여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 저는 아쟁 연주자 김영길입니다. 예. 제가 살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된 일도 많은데 잘한 것 중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 다닐 때 국악이 좋아서 아쟁을 배웠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작품 백인영 선생님 아쟁 산조를 2년 동안 복원 연주 준비해서 연주했다는 거, 그게 이번에 잘한 일 중에 하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작년에 선풍팀을 만났다는 거.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 선풍팀을 만나서 백인영류 산조 합주를 정말 훌륭하게 해냈고, 올해도 그 두 번째 작품을 해냈고, 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작품 이제 남아있는데 허튼가락, 이제 그거 지금 올해 초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풍팀이 벌써 올해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허튼 가락인데, 허튼 가락은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가락을 하나씩 뽑아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음악이 바로 허튼 가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 올해 초연인데 마지막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J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동군이 어디 매뇨 군년이 와요.
3: 오타
2: 금나라 군 금나라 군
1: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1: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1: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아 내가 무언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0: 하는 걸로.
1: 돌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장담만 해보자. 시작. 아니야. 어, 기본 장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낸 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2: 때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1: 아, 뭐... 더...
0: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1: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목련...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2: 고미걸, 구슬아기, 너네 둘 대...

0: 위원들 장면 위주로만 맞춰본다. 단역들은 다음에 하자. 자, 목련공주.
1: 네, 왕자님께서 자명고를 찌질하신다.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2: 저기, 영서야.
3: 언제 나랑...

0: 공연 본 관객들은 영서나 주란이는 기억해도 너처럼 퇴사 며칠 안 되는 애는 극장에서 나가는 순간 계약에서 사라져버릴걸? 갈까?
1: 야, 그만. 가자, 가자. 어, 가. 빨리 일어나, 박주로. 저기.
2: 나 저가시나. 어째 요새 사람 속을 안 뒤집는가 했다. 권절이 뭣이가 어때서! 그게서 안 중요한 역할이 우짓대.
3: 맞아. 넌 너만의 군주를 찾아서 관객들한테 각인시킬 거야.
2: 그러지. 나만의 군주를 찾아갖고 보여주면 되겠지?
4: 가련한 구슬아기, 어여쁜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2: 누가 하게 될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 세상 누가 알겠냐.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4: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0: 정서야.
1: 저기 나 그게 나 너한테 방해 안 되려고.
2: 됐고. 구슬하기가 왜 갈등하냐고. 구슬하기는 당연히 고미거리 진저리 나기 싫을 거 아니야. 구슬하기의 약점을 알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고미거리 말을 듣고 구슬하기가 왜 갈등해?
1: 그야 머리로는 고미거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고미거래 제안이 너무 유혹적이니까. 그리고 구슬하기는 고미거를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해.
2: 구슬하기는 일개 첩자일 뿐인데?
1: 사랑받지 못해서 뒤틀린 점이 많이 닮았어. 방해해서 미안해. 나 그만 가볼게.
2: 넌 찾았어?
1: 뭘?
2: 너만의 구슬하기를 찾았냐고. 그래서 완벽하게 연기할 준비가 됐어.
1: 완벽? 아, 전혀 아닌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서 너랑 연습하고 싶었던 거야.
2: 네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지 답도 못 찾았는데 불안하지 않아?
1: 불안해. 근데 설레기도 해. 지금껏 아무도 연기하지 않았던 나만의 구슬하기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0: 대사 맞춰봐야 하잖아.
1: 알았어.
2: 솔직히 상서 쪽에 있나?
1: 됐어, 강연아! 응? 나 영서가 대본 맞춰주겠대.
3: 진짜?
1: 아, 나 잘됐다.
3: 아, 근데 난 걱정이다. 너 연구생 공연 때 해봐서 알잖아. 영서 고가인에는 상대역이랑 호흡 잘 안 맞춰주고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1: 그럼 내가 맞춰주면 되지 뭐. 구슬하기랑 고미걸이 붙는 장면은 어차피 고미걸이 살아야 되는 장면들이야.
3: 고미걸이 살아야 된다고? 그럼 니는? 구슬하기도 중요한 역할이잖아.
1: 구슬하기는 고미걸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 생각해. 가닥낀 고미걸이 살아야 극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3: 아따, 니 대단하다. 처음으로 큰 역할 맡은 건디 상대역 돋보이게 해줄 생각부터 하고.
2: 아따, 영서 고가인에 복이 터졌네, 터졌어.
1: 이거 예뻐? 들어가서 한번 입어볼까? 가자. 아, 예. 들어가자, 이제. 사람들도 참, 뭘 여기까지 쫓아서 보고.
4: 어디 멀리 별장으로 갈 걸 그랬나?
1: 됐어. 다들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 은재는 너랑 다 같이 나오니까 그저 좋은가 봐.
4: 요새 우리 둘 다 바쁘다고 은재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잖아.
1: 네가 네 친구들 만나는 시간 절반만 우리한테 내줘도 되잖아.
4: 알았어. 앞으로는 자주 시간 낼게.
1: 정말? 약속한 거다.
4: 응. 오디션 본 날 말이야. 정연이가 소품 창고에 밤새 갇혀 있었대.
1: 그래. 문이 고장 났었나 보네. 설마 누가 일부러 가두기까지 했겠어?
4: 그래,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누가 가둔 거라면 슬플 것 같거든.
5: 응?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잡으러 들였을지도. 넌 방금 내 고미걸 어땠어?
1: 솔직하게 말해도 돼?
5: 너한테 내 연기를 보여준 건 솔직한 감상을 듣겠다는 뜻이야.
1: 잘하긴 하는데 너답지 않은 고미걸 같아. 꼭 도행 선배 고미걸 보는 것 같았어. 네가 오디션 때 도행 선배랑 전혀 다른 고미걸을 보여줬다 들었어.
5: 그렇게 연기했다간 관객들한테 외면당할지도 몰라.
1: 그럴지도 모르지. 그치만 지금 이거 연습이잖아. 뭐든 실험해보고 망쳐도 된다는 뜻이야. 영서, 네가 해석한 고미걸은 어떤 사람이야?
5: 냉정한 지략가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지 않고 늘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하지. 호동왕자랑 목련공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구슬하기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처럼.
1: 구슬하기도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구슬하기한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어쩌면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5: 어리석네.
1: 나 어리석지. 눈먼 사랑인 거야. 근데 원래 사랑은

0: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1: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이없은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이 날 수 없다.

0: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 거기다가 톤이 어설프게 하이톤이야.
1: 선배님도 그렇게 보셨지라. 아, 뭔가 이상하단게요. 그 전쟁터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군졸의 그 절박함이 느껴져야 한디 그것을 당최 모르고 딴게요.
0: 그것도 그건데 우선 네 목소리 톤부터가 너무 높고 불안정해. 방자를 할 때는 무대 위에서 정신없이 까부는 연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던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자, 군졸력은 남자잖아. 무대에서 네 연기를 보면 누가 봐도 아, 남자구나

0: 뭐 암시랑도 않게 말씀하셔갖고.
1: 나 오디션 볼 때부터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 내 소리 실력으로는 영서를 이길 수가 없거든.
0: 근데 그 선배님 가닥기 연기는 최고시잖아요.
1: 연기나 춤으로 소리 부족한 걸잘 메꾸고 있었던 거지. 그치만 노력만으론 타고난 재능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어. 그게 냉정한 예인의 세계인 거다. 그게 냉정한 예인의 세계인 거다.
0: 그래도 단장님 이문디 너무 매정하여. 저 같으면 겁나게 원망할 것 같은디.
1: 국극단 안에서 이모조카 사이가 어딨냐?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봤으니까 후회는 없어. 영서가 어떻게 나하고 다른 가닥기 연기를 할지 기대도 되고.
2: 정연이 못 봤어? 아까부터 안 보여.
3: 정연이 소품 창고에 있던데?
2: 소품 창고?
0: 좀 찾느라고.
4: 무대 의상이라면 의상팀에서 알아서 만들어줄 텐데?
0: 아이, 그 의상 말고. 어머!

않을까? 안 돼. 연기의 기본은 자신감이야. 잠깐만. 일로 와봐.

0: 빡치카냐?
1: 아, 경제 하나 더 없어. 아, 새끼는 맨날 돈이 없어.
2: 아, 뭐야, 진짜. 야, 야,
0: 야. 야, 야. 맨날 경제야. 아, 오빠 너 뭐, 못 만났지?
1: 아, 좀 찾아봐.
3: 야, 일로 와봐.
4: 뭐다요? 아, 뭐 볼일 있어?
3: 아, 나 이 새끼 와.
4: 아, 볼일, 볼일이 왜 남자의 향기 좀 해보려다가 아따 네 명이 못 살겠네.
5: 학생 여기서 뭐해?
6: 아, 저말
7: 저 말이여라.
5: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7: 제게 읽어들어 왔는데요. 아, 나라 위에 봉사하신 그 군인들 위해 갖고 저도 뭐라도 하고 싶어 갖고요.
5: 어린 학생이 생각도 깊네.
7: 국물 더 드릴까요? 뜨거운 게 천천히 드셔.
5: 학생!
7: 예!
5: 여기 와서 어서 한술 떠.
7: 예! 햇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어?
8: 아니, 안 될 거 없지. 학생은 몇 살이야?
7: 19 됐어.
8: 야, 좋을 때다.
7: 좋을 때네. 형님은 전쟁 나가셨을 때가 몇 살이셨어?
8: 내가 전쟁 나갔을 때가 18이었나?
7: 아따, 그 어린 나이에 겁이 많이 나셨겠어.
8: 아, 그럼 겁 많이 났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주 매일 밤마다 울었다. 아, 여기 계신 박하사님도 그렇고 두 분 모두 6.25 전쟁 때 여성 의용군으로 참전하셨어.
7: 아니, 여자도 나가 싸웠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디요.
6: 난 사범대 다니다가 전쟁터로 갔고 여기 박하사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갔고.
7: 안 무서웠어? 괜히 왔다 후회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9: 후회한 적은 없었어. 소희님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6: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했으니까.
7: 듣기로는 그 수습도 못한 시신이 아직도 전쟁터에 그대로 묻혀있다던지요.
8: 맞아.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6: 술 맛이 좋네. 노래나 한 곡 좀 뽑아볼까? 어우. 눈 몰러 봤다, 자자를 봤다.

아버지!

0: 나 기다렸니? 왜 안 들어가고? 뭐니?
1: 제가 이번에 살 자명곡 공연 티켓이에요. 아직 니마이는 아니고 가닥끼지만 그래도 첫 주연진으로서는 첫 정기공연 무대예요.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나한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은 무대야?
1: 네.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0: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최고냐가 중요한 거지.
1: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번에 보고 아니라고 하시면 두 번 다시 와서 봐달란 말씀 안 드릴게요. 좋아.
2: 아, 그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생 아이들 용돈 문제가 좀 있던데요?
3: 아, 그 작년에 숙소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연구생들 용돈이 조금 줄었는데 교세를 못 참고 아이들이.
2: 주연들이야 돈을 잘 벌지만 연구생 애들은 우리 극단에서 주는 용돈밖에는 뭐 딱히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고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3: 아, 그럼요, 그럼요. 이런 자잘한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단장님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으십니다. 에, 그것보다 이번에 자명곡 공연 예산 계획서입니다. 뭐 살펴보시고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4: 의상비나 소품비에서 비용을 좀 아끼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자명곡 공연 때 썼던 것들을 재사용하면
2: 주인공들 의상은 다 새로 만들어야 돼. 이번 자명곡 공연은 이전 공연과 다르게 대본도 무대 장치도 다 새롭게 선보고 나오는 거야. 관객들한테 작은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3: 그러자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자명곡 공연을 국제극장 말고 대한극장에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2: 갑자기 극장은 왜요?

0: 수익도 좋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분명히 하셔야죠.
1: 아휴, 에이, 아휴, 속 터져.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아직도 예전에 매랑 북극단인 줄 알아? 아, 7대 3이면 감지덕지지.
2: 대안극장에서 따로 받기로 한 거 있죠?
1: 아, 받긴 뭘 받아.
2: 나한테까지 이럴 거야?
1: 내가 나 하나 쫓아오고 이래? 결국은 다 매랑 북극단 쫓아오고 이러는 거야.

0: 빨리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이야.
1: 아휴, 열압을 나.
2: 야, 저기 이거 혜랑 언니한테 한 번만 전해 주세요. 아저씨, 아이고 밟으시면 어떡해요?
3: 사과는 하고 가셔야죠.
0: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너희들 이러는 거 너희 부모님들이 알아?
2: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왜 남의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0: 이것들이 진짜 하고 가버려!
4: 그만하시지라.
5: 잘못해놓고 도대체 내락 없이 애기들 보고 뭐라 그래요?
0: 아이고 참, 꼴에 남자라고 이 학생들 앞에 나서시겠다? 야, 망신 당하기 전에 어? 가던 길이나 가세요.
5: 보쇼, 아 본인이 잘못해놓고 대일에 썩내는 그 짝보다는 내가 더 어른인 것 같은디. 누가 망신 당해볼지 여기서 지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0: 하, 뭘 봐.
5: 저, 다들 괜찮으세요?
6: 고마워요. 진짜 멋있었어요.
7: 아, 세상에 요즘도 이렇게 기사도 넘치는 남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8: 이름이 뭐예요?

0: 자기 감정을 감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1: 진짜 그렇네. 다시 해볼게.
2: 구슬하기 다쳤구나.
1: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되수겠사옵니까?
0: 아니야. 덕분에 나도 도움이 됐어.
1: 우리 다른 데도 해보자.
3: 그럼 지난번에 했던 데부터 여기까지 쭉 어때?
1: 좋아. 오늘은 호흡을 좀 늘게.
3: 그럼 구슬하기가 갈등하는
4: 거. 어휴. 괜히 걱정했네. 저라고 친해졌대.
5: 메로데인 기적 뉴 조명고 국구경 퇴자 문옥경과 절세미녀 서혜령이 지금 바로 등장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전속 매진 뉴 조명고.
6: 고미걸 부채, 네 손 크게 맞는 걸로 교체했어.
2: 안 돼.
7: 역할 분석 열심히 했네.
8: 그 연기할 때 다 못 써먹더라도 최대한 분석은 해놓으려고요. 그래야 연기를 할게요.
7: 의욕은 좋은데 군졸이 너무 튀면 안 된다.
9: 자, 공연 시작 30분 전이다. 빨리들 마무리해.
10: 예!
9: 자, 그동안 연습하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았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자.
10: 네!
9: 고구려와 낭랑이 전쟁을 하던 시절, 낭랑의 북 자명고는 적의 침입을 스스로 알렸다. 이로 인해 낭랑국 정복이 좌절되자 고구려의 왕자 호동은 북을 찢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0: 공주, 몽년이라.
1: 또 홀까? 그 사람 낭랑의 공주, 자녀 지킨다는 적공 낭랑의 공주, 뜨나라 거구려의 강산, 잠이 짓밟은 논술로 없는 응당갑세 치르리라!
2: 주연이라면 극 전체를 이끌고 오는 무게감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1: 낭랑의 산에 들은 형편없 나무, 떼직 낭랑의 송어들의 이탈로 사명 못 찍으래요.

0: 구슬하게 다쳤느냐?
1: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되수겠사옵니까?
0: 구슬하게 내 너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
1: 너는 한나 치종되고 우리 마마 대고구려 왕자건을 마마께서 너 같은 것에게 눈길이라도 주시겠느냐? 그렇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안아만 주시면 이 구슬아기는 기쁘게 할 양 없사옵니다.

0: 마음 같구나.
1: 주방이 참말로 잘하네요. 나 관객들을 싹 다 집중시켜버렸네요.
2: 거참 미안하네.
1: 뭐가요?
2: 소리를 잘하는 건 아니야. 호흡도 짧고 소리도 거칠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 눈길을 끌어. 역할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 주란이한테 저런 집중력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

공주, 드릴 말씀이 있어. 천지인간 삼태만상 알짐승 길짐승 짝이꺼눌 선남선녀 마한남혼 자연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1: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0: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1: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0: 민글이 원래 저런 역할이었나? 너무 멋있지 않냐?
1: 그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0: 그러니까 너 반하겠다.
2: 안에서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3: 홍주란도 저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 둘 다 꼭, 그러니까 꼭.
4: 뭔가에 씌인 것 같지?
3: 네.
4: 영서랑 주란이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줄 몰랐네. 둘 다 서로에게서 최고의 연기를 끌어내고 있어.
5: 군졸들 나갈 차례다.
6: 인자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하고 계실지 걱정이 태산이오.
7: 이를 말인가.
2: 역시 정년이 잘하네요.
4: 잘하지. 근데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
7: 아비 얼굴도 까맣게
2: 네?
4: 정년이는 군졸 1일 뿐이잖아.
6: 아 이렇게 배를 골고 어찌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겠소.
4: 아까 영서 연기를 봤으니
6: 저 도석에 있는
4: 지금 한껏 자극 받았을 거야.
6: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냐는 얘기요. 조심하게. 응? 이러다 누가 듣겠네. 들을테면 들으라고 하시오. 나는 저 나라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외다.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오.
8: 윤정년,
6: 예.
8: 연기 잘하려는 생각 버려라.
9: 어? 아, 그래도 그 보러 오신 관객들한테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8: 착각하지 마. 오늘 관객들은 널 보러 온 게 아니야. 네가 튀어버리면 그 흐름이 깨진다고. 틀 생각하지 말겠니?

0: 뽑힐순, 김금희. 너희도 대본에 충실하게 해. 쓸데없는 즉흥 연기는 하지 않는다.
1: 네.
0: 가봐.
2: 검으로 북을 베어버린다면 예를 갖추어 당신을 맞이할 것이오.
1: 공주님! 왕자님께서 자명고리를 찢으라 하신다.

0: 그게 무슨...
1: 맞아.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어차피 해야 돼!

0: 오열이 고배
1: 저 사람이잖아. 문정년 지금 진짜 소리 하는 거야?
0: 슬하 일자 벼룩을 얻어 오순도순 사러 갈제 뜻밖의 급한 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

황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알았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1: 네.
2: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3: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4: 오케이.
0: 됐습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 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재트의 온

0: 가진 7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1: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7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 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로.
2: 우리 형빈이 말 잘하네.
3: 그럼 울었어야지.
0: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4: 그 이거의 비하인드가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네.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네. 덜덜덜덜 떨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2: 그래갖고
0: 그래서 좋았다.
1: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네. 지금 막내로 있는데
5: 네 막내예요.
1: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5: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동화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2: 험난해요.
1: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2: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5: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1: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3: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고 하셨지만 부친께서 네.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네. 문화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0: 아니면 아침부터 다시래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반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분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뭐.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어허.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걸하고 난께 아니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예. 예.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3: 그럼요.
1: 아니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니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3: 아따 그라지해.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인 마음이 없겠어?
4: 돈이 없지 재미 없어.
2: 그럼 네.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4: 그래 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민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진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옳지.
3: 인자봉께는 우리 만수 씨가 바로 돈의 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어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운한디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0: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1: 박예리 고민 상담소
0: 맞아요.
1: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0: 네.
1: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0: 네.
1: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0: 네.
1: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0: 네.
1: 있잖아요.
0: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0: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1: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계를 넘어섰다, 경계가 흩어졌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열심히 고민하고 전통 음악을 하면서 고민하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좀 해볼까, 더 살아남을까 하면서 만들었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EDM 네, 비트도 들어가고, 네. 네, 그러면서 댄스도 들어가고, 구음 장단도 들어가고, 거기에 가야금 선율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댄스곡이었습니다.
1: 아,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국악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이 같이 섞인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국악이었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시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국악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만들었던 음악이라, 예, 좀
1: 사회 문화적 접근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0: 네, 그렇습니까? 자, 일단, 감사합니다. 예.
1: 네, 또 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이 김주홍과 노름마치. 오래된 팀이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저희가 93년도에 네.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아니라 노름마치라는 팀으로
1: 제일 처음엔 노름마치였군요. 네. 네.
0: 그런데 이제 쭉 제가 30년 나이를 더 먹으면서 네. 이제 멤버가 바뀌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또 팀의 리더가 되면서 이제 저의 이름을 김주홍을 내놓고 또 노름마치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됐습니다. 다섯 네. 명의 멤버로 돼 있고요. 그렇게 다섯 명 연주자가 또 이렇게 즐겁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93년에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30주년이네요.
0: 벌써 30주년이 됐습니다.
1: 예. 네. 어떠세요? 지난 30년?
0: 3일처럼, 3주처럼. 네. 좀 길게 생각하면 3년같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1: 그 초창기 음악은 지금하고는 당연히 많이 달랐겠죠.
0: 네, 초창기에 사실 노름마치는 이제 사물놀이라는 팀이 90년

0: 얘기
1: 네.
0: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들도
1: 네.
0: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음색을. 그래서 대금 소리 듣고는 어떤 기술보다
1: 네.
0: 음색 보고, 아니, 저런 대나무 악기에서 저런 음색이 나오나? 이런 게 보통 얘기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 대금 정확히 그럼 언제부터 배우신 건가요?
0: 사실은 제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예중?
1: 네.
0: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했죠.
1: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교장이던 그 주컨 김기수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0: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니까
1: 네.
0: 중3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음악 과정을 하면서 이 학생이 어느 전공을 선택하는지 그거를 판가름한 과목들이

0: 있었습니다.
1: 네. 근데 그 이후로 그럼 지휘를 또 계속 네. 하셨고
0: 그 이후에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지휘자 역할을 대금 주자에서 상임 지휘자로
1: 네. 네. 이후에는 이제 후학을 또 양성하고 계십니다.
0: 뭐 분야는 세 개지만 제가 보기에 큰 울타리라면 국악 안에서는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1: 네.
0: 저는 지금 국악을 공부하는 세대들이 과거의 명인들이 공부하는 세대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는 하지만 조금 시각을 더 넓혀서 공부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전통음악이나 창작음악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1: 어떻게 다르게요?
0: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요소를 착안해서 그것을 네.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음악적인 훈련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1: 조금 더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그런
0: 네. 어차피 음악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0: 예, 예. 그래서 단순히 전통 음악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하고 귀한 문화유산인데 거기에서 어떤 모티브를 찾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감성 이 시대의 변화상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온다면 우리 전통음악 분야, 국악 분야가 더 풍성히
1: 다음 무대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여밀락 감상하시겠습니다.
1: 여밀락.
0: 근데 그 말뜻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금을 입문해서 처음 배운 곡 그리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음악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한 호기심을 저한테 자극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여밀락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1: 어허.
0: 제목이 멀쩡 근사해요. 제가 네, 보기에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곡 제목이 거기에 일단 아주 호기심이 발동했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연주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연주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건 극히 개인적이지만 역시 평안함이었었어요.
1: 아,
0: 네.
1: 평안한 게 곧 즐거움이다 이건가요?
0: 여밀락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1: 네.
0: 네.
1: 자, 그럼 그 평안함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대금 독주 여밀락입니다.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순서 판티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쌍화차 온더락인데요. 자, 쌍화차 온더락. 제가 이름을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아,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nto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난 나란히로 어저씨고 들어간다. 겨울 빠진 내 손바지, 겨울 빠지는 무신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악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 해주신 우리 소리 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 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 또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

내 바지는 나 발바지. 어이 지우야.

흙 빠지는 모실 빠지 가을 빠지는 겹 빠지 양보 빠지는 긴 빠지 건달 빠지는 천 빠지 신사 빠지는 두둑 빠지 대 빠지 겹 빠지 빈 빠지 동 빠지 고쟁이 슬탕

0: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1: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면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1: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1: 네, 놀러.
0: 아,
1: 놀러.
0: 진짜요?
1: 남편하고 둘이.
0: 어,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1: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1: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1: 추남이 아닌
0: 서.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1: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1: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가.
0: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1: 추남이 아닌
0: 서.
1: 아니,
0: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1: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1: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3: 두 분이 사퇴하세요.
2: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쵸,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얼싸전에 하전에 군밥이여 에헤라 생일 밤이로구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1: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2: 아, 훌륭하십니다.
3: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0: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3: 아, 감사합니다.
2: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3: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멜로디 해주시면 제 생각에.
4: 네, 멜로디.
3: 와,
4: 네.
3: 와 박수 여러분.
2: 갑자기 색깔 좀 오네.
3: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아,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안 돼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네, 솔로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1: 아,
0: 다가가면
1: 그럼,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어. 거기도 계세요?
1: 어?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3: 네. 그러면 어머니도 한.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3: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님,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신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

0: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1: I love.
2: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보, 석보, 사보, 죽보, 포부, 도부, 혁보, 목보라 하여 8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0: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의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3: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림입니다.
5: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절을 올려요.
0: 아이고,
5: 오냐, 오냐,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5: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제가 하겠습니다.
5: 네, 네, 네.
4: 아,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5: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6: 맞아요. 작창의 신.
5: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살아

0: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

0: 아니 그런데 응.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1: 이게 저 여기서
0: 계사 가게 계사 가게 돈다 돈 계사 계사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세계야 아게
2: 형님은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0: 반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3: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분에?
0: 내가 돈 땜시 갔겠냐?
3: 그럼 뭐.
0: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3: 호호.
0: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어허.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궐하고 난께 아이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4: 예. 예.
0: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5: 그러군요.
0: 아이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이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5: 맞다 바라지.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4: 어디 없지 재미없어.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어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운한디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당신 소사가 서거 비치고 저

주소를 내가 허이 보며 천전 반측

대하고 사정흑으로 편지하고 간장에 썩은 흐는 물도 힘매고 화사가 그르그려 볼까 이와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려

만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오구임부 생각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1: 네,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1: 아, 진짜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네, 그러한 와.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1: 네.
0: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 나가면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네.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1: 네.
0: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네.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
1: 네.
0: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1: 네.
0: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1: 아,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0: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네.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1: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1: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라는 네.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그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네,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0: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네.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의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의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낫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0: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1: 103,
0: 104, 106마디. 아, 제가. 네. 띠, 단, 다, 둘, 셋. 곡이 조금

것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뺀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

0: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릇 만드는 원료.

1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0: 지금 건조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0: 친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친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0: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수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저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

끝으로 테두리와 모서리 부분의 첫 끝으로 테두리와 모서리 부분에 천을 덧대어 채상을 완성합니다. 우리멋이 가득 담겨있는 채상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를 넣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사를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챔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의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이 생각에 서로

0: 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1: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2: 당기로는 대일상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3: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0: 세월은 이웃수와 같다지만 청춘의 시절은 다 가고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까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놀다 가세 놀다 나 가세
0: 저다 남도청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가세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2: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3: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자비기는 못하고 아.
4: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5: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6: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이니까. 그리고 유배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에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농촌의 여름은 무더

0: 오이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1: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2: 그냥 나와서 먹은 줄만 알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0: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3: 미쳐서 밥에서 끼래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산 것이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1: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4: 아니 보내고 되고
0: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4: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한과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4: 부러져라 일세나 보는데 기포두마나
5: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0: 서리렁 잘 또 돈다. 내리는 소리 정 미리는 소리로다.
1: 날그닥 짤그닥 짜는 입에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0: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진도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강술래를 접했다. 그리고 그 구성진 소리와 함께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1: 따라 따라 막내 따라 강강술래 밥 잘 먹고 곱게 커라 강강술래 인두코보시네 전지
0: 어린 딸이 곱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진도의 여성들은 강강술래 노랫말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
1: 22살 먹어서 이 동해리라는 진도면 동해리라는 마을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사는데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아주 들키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니 무슨 강강술래가 우리 마을에서 보면 명절 때면 엄마들이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강강술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강술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강강술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잖아.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을 뛰고 제일 진강.
0: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2: 문지 새끼를 잡았네.
0: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강강술래는 진도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다.

0: 들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
1: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이거.
0: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황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2: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3: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김강술래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2: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4: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티를 이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5: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강강술래를 들으면 그냥 당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2: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0: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

0: 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소개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1: 강강술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0: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1: 공차도

하늘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0: 밝은 세상에 다늘 끝내 밤희로는 백일쌈하고 낮이로는 파라고 메고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부달라고 나를 일라서 글공부나 시켜주래.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거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드리고 나면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다 젖먹이고 밥 잘 먹고 그저 가서 일뱉기는 몰랐어요. 일뱉기.
1: 열아홉의 시집아 안못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한남이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손님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0: 아이고, 박관님.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밭.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큰 갖고 왔는가? 응, 큰 엄매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와서 맛있어.
3: 안 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 갖고 왔냐, 저 잡숙에.
0: 싸먹기 반 까먹고 사람도 그만하라게.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하길래 이런 것도 입맛 조금 고칠란가 라고 해갖고 왔습니다.
1: 비가겐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0: 깨는 원수라고 몰아내도 등기 등당해 등당해 등당해
1: 이라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2: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뺏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3: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해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1: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소포리 노래방엔 정다움이 깃든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미소에 고즈넉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4: 한 잔 해볼까?
5: 아,

0: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개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노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함나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피운다고 피했어.
1: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리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2: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1: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3: 재미가 꺼지 말라 하나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0: 된다.
1: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0: 이시로고
1: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의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노래다.
2: 진도의 남도 들노래는 처음에 지정될 때도 조공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조공래 선생님의 딸인 박동래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진도의 특성이다. 그것은 진도 여성들이 논농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0: 열두 오르라를 다 걸고

0: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1: 제가 조공래 선생님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소리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진도에 사시면서 일하면서 언제 이 노래를 다 배워서 하실까? 본인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 안에 있는, 우리는 소리꾼은 몸이 악기라고 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0: 끝난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1: 조공의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매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장구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장구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0: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이제 북은 많이 못 쳤어도 장구는 제가 많이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낭낭하니 그럽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 조국내 명창은 여성으로서는 혹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소리로 달래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올랐고 진도 여성들의 삶이 담긴 들 노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노동의 소중함이 담긴 남도 들 노래. 그 소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0: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때 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노래가.
1: 조국내 명창의 사후 남도 들노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 이것도
1: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 들노래를 지켜왔다. 남도 들노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3: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까 무슨 게 된담 냉크를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1: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4: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게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1: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남도 들러리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러리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0: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고 몽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단함도 구성진 아리랑 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0: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오른다.
1: 혹시 우리 그 우리 엄매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한나에도 애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들노래 잘 이끌어 나가고 나는 너를 믿고.
0: 무심했던 딸을 탓하는 듯 어머니의 무덤가엔 잡초만 무성한데.
2: 엄매, 우리 엄매, 아이고 엄매 참말로 딸 낳기는 쉽구니와 엄매 건데 우리 엄매 외꽃 따고 배꽃 따서 날만 달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신가 우리 엄매.
0: 그리움의 깊이만큼 커져만 가는 울음소리. 박동매 명창에게 어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이다.
1: 우리 엄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께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매 옆에가 석비가 세워지기를 했는가 반침이 되기를 했는가. 반침 못해도 석비는 내가 꼭 세워드릴라. 내가 너무너무 철도 늦게 들고 엄매 너무 미안해요.
0: 엄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리도 놓고 세월도 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세월이었다. 하지만 서름의 세월을 진한 눈물에 흘려보내고 끝끝내 돌아온 어머니의 품. 이제 남도 들노래는 따스하고 온화한 남도들판의 품에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땅의 위대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0: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성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1: 딸로는 내가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0: 그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한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 우리 지금
1: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0: 저희 어머님은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1: 그렇게
0: 못하고 그러니까 가신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부모께 너희 집 어른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걸 접근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좀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남도
2: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야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맞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좀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잡고 이 사진만 지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거인데 좀 성격이 가들가들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을 거인데 그랬다. 오와 세상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이고 한번 낳자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은 모두가 푸른 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3: 강성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임새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식임새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느낌, 음색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1: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내가 심긴 호박방모가 담장을 넘네. 사람은 늙을 것이 아니야. 내가 언간 벌써 엊그제 같은데 82살이라면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4: 아이고 미 무거워라.
1: 이 시체는 먹지가 제일이야.
4: 아이고 무거워.
1: 먹고 봐야지.
2: 우와. 우와. 한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수박처럼 제자들을 향한 명창의 마음도 단단하게 연그러 가는데
1: 자 먹어. 먹고 마음 돌리고 시원하게 먹고 공연 잘해야 돼.
4: 선생님 오늘

0: 오늘은 공연을 육자배기하고 또 어떤 거냐 해요.
1: 견해의 눈이로가 해봐.
2: 오늘은 강성대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제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스승의 집에 모였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스승의 귀한 가르침.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뻐꾹 세우는 여름이 오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진다.
3: 여름인 줄 알곤 내다 나무 아미타불.
2: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싣고 노래는 한여름 청량한 바람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을 넘는다.
1: 아무래도 이제 저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으로 내놓는데 모든 사람 그 삶에 곁들어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지 않아요.
4: 밤에나 밤에나 낮에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 사랑이로 몰라.
5: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역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하게 하나하나 잡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2: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6: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창의 열정에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1: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예,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 많은 양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로.
0: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가슴의 한은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진도 여성들의 소리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보물이 되었다.
3: 진도 여성에게 있어서 노래들은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4: 지금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럼 그 지켜온 그 전통 문화는 어디 기록됐겠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시김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날고 새면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풍년이 와요.
1: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4: 울었어요? 오.
5: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1: 오.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6: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인생당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나의 선택이나 과거 행동에 자주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후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 들 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현재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고 행동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타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점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올려 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타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점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필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가서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뭐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50mm면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걸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신 거야?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그 아버지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소목에서는 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다수 끌 작업을 하는 거죠.

0: 싶지 않아.
1: 왜요?
0: 이거 수요일이네 이게. 알아맞아 먼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먼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차라리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오만들을 하루 2, 30개, 20개야만 딱 맞아,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0: 어떤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끈일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아,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
2: 저 끝나고 망치도 해야 되잖아요. 한옥고 뭐 먹으면 돼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가시 전시대에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도 관심이 없고 지방에도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서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 그래 내가 막.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 양태를 안 하면 또 통영과 또 같이 끊어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 관리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무게감도 엄청 큰데 그래도 그 보람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뭐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0: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4: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르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소리는 재밌고 뭐 악기는 다 잘 씻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있고.
1: 제가 체크를 해보고 MR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삼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안 좋아.
2: 표정이 안 좋아.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8: 배우 전화!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료디맨요 공연이 와요.
2: 좋다!
1: 금나라 함군, 금나라 함군.
0: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0: 울었어요.
1: 울었어요.
2: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3: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5: 4,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